0: 로 둘째 세카 두고 엄마 고 까르메테 두고 아빠 고 오신 하 코아드라 두고 티나 이 아이레 아나우 키센트 인드루스 아피이 포티키 이롱아 이아 스테이션 로드 오타후후 이 타마키 마카오 라우 나이 에투 에다 아나 마타우 이테 오라 이바 이테 포퐁니 키테 오라 투루 이테 하이아이 모니테 키테 와라이데 Kia orana kutu ka toto.
1: Listen to 531 VI wherever you are on the iHeartRadio.